0: 그때에서 노라연 바람 메우리 FM 있지난 바 있나인 이때비 메완와 때문에 생각이 나건 더워나 안돼 근데 다만 와요 그 때에서 만수이 다우라이데 레이타 노라 한마라 가타노와다 스나 레이타 나고와라 우오나 고임 다오나기 메나 롱롱어데 워더폰 아래 때에서 안 뽑아도가 간완나 배운 공무라 한데 다만 와요 이간 가우린 건나 배 아래 인본 더워나 kona mga tauray ng orai rongrong ni metang mentiru ni kare ki rongrong ni panahan ki repes.
1: Mpesa agent na koy mi business yon sa Tarawa on top of

이번 대면 또한 편 무슨 말이로 건다나 아니면서 주기 고나기야 땅이라기 가나 고아이 여한 매우리 FM 89.9 게인데 다이리기 보리리에 요기 때문에 다이리기요 가라야 이구나 매로 고땅이리 앞에 나오라야 기락 여한 매우리 FM 89.9 제 여한 바나한 기리베스 고라 이따기 게 아니면서 주나 고나라 페이스북 페이지 PPA 매우리 FM 89.9 예 오간다는 게 바쁘기 바 Nara program ayo ay napuni pa na koroy na pa yai kanwan nam katayri kime ikan niki men nam tabara ko ro na yai yon me uri FM 89.9 sina tawruan wa kina kanwan nara meten nano program ikaro ko po ni suwa ya wan nang kan nara tayar sina musra wa yai kanwan nara meten nano program ke de pakanta yai yu ibukini mga reitan ngoram nam ko kan dikong ram nam rongrongon kitibaski yon me uri FM 89.9

0: the new super plan. Are you are you on it?
1: Ah, 아니가 우리가 이거 어머니 how was the new super plan?
0: 야니 잉, 너로 마이 요거 쇼는 다들 super plan. 약간은 내가 이거 이거 니가 로고. 이것도 plan 아니 요나르키. 만약에 가르키 에워르키, 만약에 보안한다라 super plan 시 내내부이자 타라 아고 그리고 내내부이 뜨기가 파이 타다 아 뜨부이나 타가 디미니시온 데테테키 디스미스.
1: 키 가르키 또 원아 포인트 노와 뜨기가 파이 참다다. 아니 내부포 디미니시온 데테테키 디스미스. 시 때문에 와 타라 보나 이나는 와비 매워 세와.
0: 아야리 오리야 스타 또 원아 또 원아 또 원아 더 버크. 아니 내가 또 원아 super plan 내가 연하고. 아 얘기 되겠소? 아키 코나 가이다 기나고 얘이 부긴 데보. Royer and Kawakeyu at the new Super Plan.